0: 따로 전화 갖고 오거나 눈을 숨기다를 보냈을 때 봐 덕지미 나는 너 따뜻도 한마 일로 불빛이 코프가 난 다정 난게
1: Better keep my dagger. Ha ha ha ha.